다시 만타란 시처럼 삼. 야. 맞승기도 절하모는 사월 주말에. 20:37 minutos, gente, com o Embaca Luiz Macanza, cunhamos só quatro. Zaquilin Satuamin, Imba Pedro, tchau.